아무튼 그 일본 시티들을 알기 때문에 사해랑 해랑 포 완우하게 우리가 일본 완우한 아마가 타우라인 데이터 간원 오라면 공라 카리아나 코이 부킨데 부킨 오람테 타이리카요.